0: 숨만 이었대 토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면에 뜨만의 뜨만의
3: Yo paichaiki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5: Maiguales guanches causa.